0: 石老板，我跟你说，献血对身体很好。你不是脂肪肝吗？给你这个脂肪肝减轻点负担啊。哎，这个可以。
1: 求求你，刀哥！刀哥！
2: 哎，刀哥！刀哥！刀哥！刀哥！刀哥！刀哥！刀哥！刀哥！刀哥！刀哥！刀哥！刀哥！刀哥！刀哥！刀哥！刀哥！刀哥！刀哥！刀哥！刀哥！刀哥！刀哥！刀哥！刀哥！刀哥！刀哥！刀哥！刀哥！刀哥！刀哥！刀哥！刀哥！刀哥！刀哥！刀哥！刀哥！刀哥！刀哥！刀哥！刀哥！刀哥！刀哥！刀哥！刀哥！刀哥！刀哥！刀哥！刀哥！刀哥！刀哥！刀哥！刀哥！刀哥！刀哥！刀哥！刀哥！刀哥！刀哥！刀哥！刀哥！刀哥！刀哥！刀哥！刀哥！刀哥！刀哥！刀哥！刀哥！刀哥！刀哥！刀哥！